0: 마내한국약간있다
1: 미파스포트가오리
0: 마내한국어한다
1: 푸드가오리라이도에
0: 마아빠는피아노쌌다
1: 퍼가오펜다나이
0: 마아빠는은쌌다

0: 내 한국 약간이다.
1: 미 파스포트 가오리.
0: 마, 내 한국 어 한다.
1: 푼 가오리 라이드웨이.
0: 마, 아빠는 피아노 썼다.
1: 더 가오 벤다나이.
0: 마, 엄마는 을 썼다.

0: 한국 야간이다.
1: 미 파스포트 가오리.
0: 마, 내 한국어 한다.
1: 풀 가오리 라이드웨이.
0: 마, 아빠는 피아노 썼다.
1: 퍼 가오 벤다나이.
0: 마, 아빠는 은 썼다.